우리말 방송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이 시간 조선어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국에서는 중파 1269kHz, 단파 95.5M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는 도나시 민족종교사무위원회 뜨거운 협찬으로 꾸려지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나뉴스입니다. 오늘은 2026년 8월 3일 월요일, 음력으로는 병오년 6월 20하루 날입니다. 먼저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30일 시 제19기 인대상무위원회는 제33차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7월 30일 중국 부녀 발전 기금회 다특서 상해 상업무역 유한회사는 도나시에서 부녀 창업 대상을 조사 연구했습니다. 아래 이 시간 뉴스의 상세한 내용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7월 30일 시제19기 인대상무위원회는 제33차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시인대상무위원회 부주임 안백군, 장명해, 왕전강이 회의에 참가하고 시인대상무위원회 당조석이 양군신, 부시장 양원기, 시민법원원장 대혜군, 시민검찰원 검찰장 장량, 시감찰위원회 관련 책임자, 향진인대조석과 부분인대대표들이 회의에 열석했습니다. 안백군이 주임회의의 위탁을 받고 회의를 사회했습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은 의정으로 진행됐습니다. 시제 19기 인대상무위원회 제33차 회의 의정. 첫째, 서면으로 습금평 총서기가 산동 덕주 고찰시에 한 중요한 연설 정신을 전달하고 학습했습니다. 둘째, 시정부 2026년 상반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집행 정황에 관한 보고를 청취하고 심의했습니다. 셋째, 시정부 2026년 상반년 재정예산 집행 정황에 관한 보고를 청취하고 심의했습니다. 넷째, 시인대 집법검사조의 길림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문화유산보호전승 고품질 발전 추진에 관한 결정 관철 실시 정황 검사 보고를 청취하고 심의했습니다. 다섯째, 인대대표 6가지 하나 조제 실천 활동 전개 정황에 관한 회보를 청취했습니다. 여섯째, 도나시 시향진 양급 인민대표대회 기박금 선거 사업 방안 심의고를 청취하고 심의했습니다. 일곱 번째, 인사이면 사항을 심의하고 통과했습니다. 회의는 원칙상에서 상술한 의정을 통과했습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습금평 송석이는 덕주 고찰시 양식안전 미션을 굳게 지키며 농업 생산을 실속있게 틀어주고 농업 기초시설을 완벽하게 건설해 재해 예방과 재해 감소 능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구체적인 사업 과정에서 당건설 인설과 미려향촌 건설로 계속 기층 부담을 경감해주고 시종 인민을 위해 복지를 마련해주는 이념으로 민생사업을 참답게 잘해야 합니다. 전시 상하는 사상과 행동을 확실하게 통일해야 하는데 양식안전, 향촌진흥, 민생보장 등 중점 영역을 밀접히 둘러싸고 인대감독과 인대대표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해야 합니다. 상반년 시정부와 각 부문은 시종 안정 속에서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 총기조를 견지하며 발전과 안전을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대상 건설, 산업 육성, 민생 보장, 개혁 혁신 등 사업을 억세게 틀어준 데 힘입어 주요 경제 지표는 전반적으로 반등하는 양호한 추세를 나타냈습니다. 시정부와 관련 부문은 당전 경제 형세를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판단해야 하는데 격차를 직시하고 문제를 면밀히 주시하며 전력으로 장성, 투자, 취업과 주체를 안정시켜야 합니다. 산업의 질적 향상과 능률 제고를 억세게 틀어주며 주도 산업을 장대시키고 신흥 산업을 육성해야 하는데 중점 대상 건설을 면밀히 주시하며 경영 환경 최적화를 억세게 틀어주고 계속 기업을 도와 곤란을 해결해주며 실속 있고 효과적인 사업 조치로 도나 경제사회 고품질 발전을 온당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상반년 시정부와 재정부문은 본급 인대 상무위원회 예산결의 요구를 참답게 시달했는데

경제온당한운행을 보장해야 합니다. 시정부와 관련 부문은 문화유산 계통성 보호, 비물질 문화유산 전송 활성화, 문화관광 융합 발전 방면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길림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문화유산 보호 전승으로 고품질 발전을 추진할 때 관한 결정을 참답게 관철하고 시달해야 하는데 계획 인솔을 강화하고 보호 기반을 튼튼히 다지며 명부 관리를 완벽화하고 인정 진도를 다그치며 전승 리용을 혁신해 문화유산으로 하여금 진정으로 살아 숨쉬도록 해야 합니다. 인대대표 6가지 하나 주제 실천 활동은 이미 1년 넘게 지속적으로 전개됐는데 목전까지 각급 대표들이 선거 구역에 가서 사업 보고를 한 차수는 루게로 269차에 달하고 조사 연구 시차를 전개한 차수는 루게로 253차에 달하며 제출한 의견과 건의는 171건에 달하고 284건에 달하는 민생 문제 해결을 조력했으며 기부한 현금, 물품과 투입한 자금은 루게로 300여만 원에 달하고 연인수로 246차에 달하는 인원이 자위구역과 촌톤에 심입해 강연을 했으며 활동이 복사한 총 인원수는 연인수로 2만 4천 명에 달하고 85차에 달하는 투자 유치를 전개했으며 5개 대상의 계약 체결을 조력했습니다. 착실하고 효과적인 뚜렷한 특색에 힘입어 6가지 하나 주제 실천 활동은 확실한 성과를 거두고 사회의 양환 호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다음 단계 신대 상무위원회는 기바꿈 선거 후 차기 대표 대우를 건설하는 새로운 임무, 새로운 요구와 결부하며 민생보장, 기층관리, 고품질 발전 등 중심 사업을 둘러싸고 지속적으로 광범위한 대표들이 기층에 뿌리박고 인민을 위해 봉사하며 발전을 조력하도록 인도하고 대표 직능 리행 상시화, 규범화, 실제 효과화를 추진해 인대 사업의 영향력을 확실히 강화하고 새시대 인대 대표들이 인민을 위해 직능을 리행하는 시대 풍채를 충분히 체현하도록 하게 됩니다. 회의는 또 전자표결 방식으로 인사이면 사항을 통과했습니다. 7월 30일 중국 분여발전기금회 다특서 상해 상업무역유한회사는 도나시에서 분여창업 대상을 조사연구했습니다. 부시장 한적이 조사연구를 함께했습니다. 조사연구조는 도나시 식용균 립체 재배 공장 건설 대상, 산하 농업 유한회사 농산품 가공 대상과 춘리 수공 제작 강습 대상 등 분야 창업 대상 정황을 고찰하면서 현장에서 대상 운영 상황, 재해 후 생산 재개 정황과 목전 취득한 발전 성과를 살펴보면서 각 기업의 생산 경영 모식, 산업 발전 특색, 미래 계획 우세를 비롯해 분야들을 이끌고 창업 취업한 실제 성과들을 상세히 료했습니다. 조사연구조는 도나시가 특색산업으로 분여창업에 능력을 부여하고 주동적으로 기업의 곤란을 해결해줘 성과를 거둔 데 대해 충분한 긍정을 하고 나서 당시 분여창업 주체는 특색산업에 정력을 기울이고 혁신을 강화해 질을 제고하며 산업고리를 연장하고 계속 분여들을 이끌고 취업 증수하며 분여산업의 활력을 격발시켜 분여 역량으로 향촌전면 지능을 조력하기를 바랐습니다. 이번 조사 연구는 중점으로 분여 창업 대상 경영 난점과 재해 후 생산 재개 난관과 발전 곤경을 조사했습니다. 앞으로 분여연합회 조직은 계속 주동적으로 앞장서 정확하게 봉사하고 기업의 실제 곤란에 초점을 맞추며 전력으로 재해 후 재건설 사업을 조력하는 동시에 중국 분여발전기금회 및 관련 부문, 애심 기업과 적극 접촉하고 주동적으로 전문 대상, 좋은 정책과 자금을 적극 쟁취하고 낙착시켜 기업을 도와 곤란을 해결해주고 기업이 발전 난관을 무사히 넘길 수 있도록 확실하게 도와주게 됩니다. 도나 뉴스 마칩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방송 담당의 김설매였습니다. 여기는 도나시 용매체 중심 라디오 종합 채널입니다.